0: 이렇게 낙세를 하고
1: 라 어디로 가면 낙세가 없는가 말이고 아닙니다.
0: 어디로 있을 뿐이라고 선자보다 수십 번도 어디로 저렇게
1: 하오리를 있다니
2: 뭐니 어디로 자는 거이니 너는 문이 맺던 저편 거에 고소서 푸르 하고 나오니 많이 공부를 쓸 테니 나 범위로 문이 루크를 비스리다 푸르 하루 닮기니 졌다 낙세가 하는 얘기는 썼던
1: 어디로 내가 저렇게 다발할 끼가 너 멋있는 차로 졸려 살겠네
2: 계속 안 했어요 저 어디로 자리 삼켓 기억이 그런 뜻으로 지켰어요 왜 안 묻었어
1: 너가 썩사만 네가 하는 거를 예쁘게 유리하는 게
2: 계속 걸치세 죽게가 끊이 걸어 놓는 거 그렇게 썩사만 네가 일단 필요하는 거니 그 느낌 걸어 놓고 사만 굴러가는 어느 거를 가는 거니 우리로 갈까 하면 그냥 숨이 되는 거 없어
1: 뭐 많이 보냈고 그래서 이거 얘는 아직도 얘는 너무

0: 비평은
1: 법장까지 나기 잘난 소리. 타협이 떨어지면 뒷방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. 타협을 잘 있어 잘 있을 것 같다.
0: 사람들이 아니지.